시벨리우스의 교향 곡 2번 디장조 작품 4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였습니다. 클라우스 메켈레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였는데요. 이 시벨리우스의 교향 곡은 시벨리우스의 전원 교향 곡이다라고도 불리잖아요. 대자연이 절로 떠오르는 그런 작품인데 이어지는 곡 역시 자연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곡입니다. 그로프의 그랜드 캐년 모음곡 가운데 Sunrise, 스탠리 블랙이 지휘하는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그로프의 그랜드 캐니언 모음곡 가운데 선라이즈였습니다. 스탠리 블랙이 지휘하는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다음 곡은 그리그의 서정 소품집 가운데 알븐블라트 작품 12의 7번 그리고 왈츠 작품 12의 2번 노트르노 녹턴 작품 54의 4번 이렇게 세 곡을 이어가겠습니다. 페터 도노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품집 가운데 알븐 블라트 작품 12의 7번, 그리고 왈츠 작품 12의 2번, 노트르노 작품 54의 4번까지 피터 도너호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고요. 오늘 끝곡은 데이브 그루신의 보사 바로크입니다. 스웨토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유명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아인 도이체스 레퀴엠, 독일 레퀴엠 작품 번호 45,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 바리톤 사무엘 레미,

한 곡 전해드립니다. 명인조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첼로와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타 C단조 레바세흐니의 연주입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첼로와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타 세 단조 레바세 흐니의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랭크 브릿지의 사랑의 탄식입니다. 클레어 호위게 바이올린, 존 폴 애킨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랭크 브리지의 사랑의 탄식, 클레어 호위의 바이올린, 존 폴 애킨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독일 레퀴엠이라고 이 곡을 칭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저는 원문을 봐야 됩니다. 그냥 독일 레퀴엠이 아니라 부정관사가 붙어있죠. 아인 도이체스 레퀴엠. 그래서 풀이를 하자면은 그냥 독일 레퀴엠이 아니라 독일어로 된 일종의 레퀴엠이라는 뜻으로 봐야 이 곡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을 참조로 해서 가사를 썼고요. 전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곡이지만 물론 종교성은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봐야 됩니다. 전례에 맞는 작품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정해진 그런 그 성악가들의 연주로만 들려드렸는데 이 명연을 왜 제가 25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았나 반성하면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곡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 곡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세 번째 곡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네 번째 곡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언뜻 오질 않죠 이 보농 독일어로 보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처 계신 곳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곡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여섯 번째 곡 이 지상에서 영원한 도성은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일곱 번째 곡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 곡은 약 작곡하는데 10년이 걸렸죠 그리고 성립 동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에 와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브람스가 자신의 어떤 종교관을 개인적인 종교관을 빌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람스는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종교관을 이 레퀴엠 형식을 빌어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작품 번호 45,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 바리톤 사무엘 레미,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이 주의하는 암브루시안 싱어스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가 참여한 음반 많이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마티아스 귀르네의 음반 소개해드렸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이 또 명연 중에 명연입니다. 전성기 때의 마가렛 프라이스 그리고 바리톤 사무엘 레미의 절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반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아인 도이체스 레켐, 독일 레켐 작품 번호 45,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 바리톤 사무엘 레미,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암브로시안 싱어스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앙드레 프레빈하고 언뜻 브람스의 독일 레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접근 방식이 다르죠. 상당히 로맨틱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엄함만을 앞세우는 독일 출신의 지휘자들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의 레퀴엠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휘자입니다. 이어서 지오반니 모시의 소나타 9번 B플랫 장조, 레일라 샤이그의 바이올린, 일제 그루델레의 첼로, 웨르크 할루벡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당대에는 맹활약을 펼쳤던 존경받는 음악인이었죠. 작곡가 바로크 시대를 장식했던 또 하나의 거장입니다. 지금은 뭐 잊혀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시대악기 연주자들에 의해서 재발굴이 돼서 또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오반니 모시의 소나타 9번 B플랫 장조, 레일라 샤역의 바이올린, 일제 그루델레의 첼로, 웨르크 할루벡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명인중명음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내일과 모레는 금주의 신보 코너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카라얀의 귀한 신보들이 또 발매가 됐습니다. 입수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그레이트를 비롯해서 엄청난 곡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명인중명음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도 늙어가고 했어. 금빛 머리칼 사이로 은빛 실이 오늘 내 이마 위에서 빛나고 삶은 빠르게 저물어가고 했어. 그러나 사랑은 결코 늙지 않는다오. 갈색과 금빛 머리칼은 빛을 잃고 두 뺨은 시들고 야위어 가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는 겨울의 서리와 냉기가 깃들지 않는다오. 그 마음 속엔 여름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다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1873년 에번 렉스퍼드가 쓴 노랫말 Silver Threads Among the Gold, 금빛 머리에 은빛 시리에는 늙어가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랑이 늙어가도 변하지 않을까요? 그 답이 4절에 나오는데요. 당신은 내게 한 번도 늙은 적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이 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늙어간다는 말에는 이런 뜻도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늙지 않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젊은 사람으로 남는 것.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기 위해 첫 곡. 19세기 미국 작곡가죠. Heart Peace Thanks의 Silver Threads Among the Gold. 우리에겐 은발이라는 제목으로 친숙한 노래였습니다. 여보, 당신의 머리칼이 은빛으로 변하고 그대의 뺨이 더는 5월의 장미처럼 밝게 빛나지 않더라도 난 당신에게 입맞추며 말할 거요. 오, 나의 사랑, 오직 내 사랑, 그댄 결코 늙지 않았다오. 세월이 흘러 늙어가는 부부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담은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어느 60대 부부의 사랑 이야기 맞나요? 갑자기 우리 김광석 씨의 노래도 생각이 나고요. 테너 로버트 화이트의 음성, 세뮤얼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한 번도 늙은 적이 없어. 이야, 참.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이 늙지 않는다는 거 정말 놀라운 사랑의 마법이죠. 그야말로 파워 of love. 이 주말 사랑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면서 사랑을 빼면 노래의 날개 위에 이 프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너날은 오늘도 사랑이 충만한 노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봉용님, 학교 때 음악책에 수록됐던 은발, 열심히 불렀던 추억 떠올리셨군요. 표지은님, 진정한 사랑만 가득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박진미님, 중요한 건 마음이죠. 용유미님도 사랑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오랜만에 공은짐님도 콩밭에 들러주셨네요. 이번엔 모차르트가 10대 초반에 작곡한 노래입니다. 안디 프로이드, 쾌헬 번호 53, 기쁨에 붙여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바바라보니,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독일어 가곡 도작품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죠. 펠릭스 맨델스존의 Kind of on their year the Genon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그대처럼 마법을 부리지 못한다는 가사의 노래였어요. 영국 시인이죠. 바이

1번의 작품 음악을 위한 연가라는 제목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목소리가 주는 그 신비롭고 감미로운 매력을 이 잔잔한 바다와 달빛, 이 자연의 빛에서 찬미하고 있습니다. 테너 마크 페드모어, 유진 아스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가곡 모차르트의 작품이었죠. 기쁨의 부처, 쾌일번호 53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불렀고요.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또 은발 이 명곡 들으시고 김은경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늘 젊은 모습으로 남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이라고. 그러게요. 그게 또 사랑의 힘 마법 아니겠습니까? 임한홍님은 MBTI로 따지면 굉장히 T다운 답변을 사연을 주셨어요. 인간은 늙지 않을 순 없어도 늙음을 더디게 만들 순 있죠.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노화가 진행되는데 그 길이가 줄어드는 속도를 지연시켜주는 게 바로 운동이랍니다. 와, 정말 너무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알짜배기 사연을 주셨어요. 운동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라 파르팔레타, 작은 나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불빛 주위를 맴돌다 불길에 뛰어드는 나비의 모습을 사랑의 열정에 눈이 먼 인간의 비유한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시모네 케르메스,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휘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라 파르팔레타, 작은 나비였습니다. 소프라노 지모네 케르메스가 불렀고요.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휘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을 표현한 선율이 좀 경쾌하게도 느껴지다가 나비의 슬픈 어떤 말로 때문인가요? 참 소프라노 음성이 구슬프게도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아주 사랑이 가득한 사진을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4209 쓰시는 분. 낭만이 넘치는 눈알에 간식 사진 올린 저 참 주책맞죠 하셨는데, 아니 무슨 소리세요. 주말만 기다리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내미가 좋아하는 오징어 튀김과 떡볶이 주문하고서 사진 올리셨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도 정말 떡볶이 좋아하거든요.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이번 주말에 꼭 맛보리라. 이영선님은 지금 가을 사과 드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현숙님, 오늘 선곡표도 기쁨 가득, 행복 가득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연에 저도 기쁨 가득, 행복 가득이네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바의 멤버이자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 비웰은 울바 에우스의 Like an angel passing through my room. 내 방을 스쳐가는 천사처럼 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고독, 바깥 세상이 조용해지면 만물이 다시 내게 돌아오지. 어둠 속에서 내 방을 지나가는 천사처럼. 황혼의 시간, 홀로 방 안에서 과거의 그 소중한 기억과 떠나간 존재를 천사의 빛에서 추억하는 잔잔한 노래였습니다. 저희가 즐겨 전해드렸던 안네 소피 본 오터의 음성과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이죠. 아일랜드의 크로스오버 여성 4인조 그룹 켈틱 워먼의 하모니였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서 걸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예수님? 길거리 나무들이 조금씩 변해가네요. 이럴 때 버버리 깃을 세우고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걷고 싶기도 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노랗게 붉게 울긋불긋해지겠죠. 자, 이번에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의 벨칸토 오페라 만나보시죠. 아르미다 중에서 아르미다와 리날도의 이중창입니다. 아모르 포센테 노메, 사랑이여, 위대한 이름이여.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이슬람의 마법사 아르미다와 십자군 기사 리날도의 사랑과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듀엣곡은 서로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 테너에는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아서 페이그니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역시 벨칸토 오페라답게 아주 화려한 아리아들이었습니다. 조아키노 로시니의 두 편의 오페라 이어서 만나봤어요. 방금 들으신 곡 신데렐라, 이탈리아어로는 체네렌톨라죠. 이 신데렐라, 그러니까 안젤리나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아리아였습니다. Non più mesta, 더 이상 슬픔은 없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실주의자였던 로세니는 이 마법이 등장하는 환상적인 동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바꿨죠. 계모를 계부로, 마법 요정 할머니 대신에 철학자 스승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유리구두. 사실 유리구두는 좀 현실적이지 않죠. 팔찌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씩씩하고 당찬 주인공 신데렐라는 마법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죠. 그래서 이 노래, 정말 대인배답게 계부와 의붓 언니들을 모두 용서하면서 더 이상 슬픔은 없어, 이젠 행복하리라, 이 노래를 부릅니다. 메조소프라노 아이굴 아키메치바 그리고 다니엘레 루스티오니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아르미다 중에서 아르미다와 리날도의 사랑의 이중창이었습니다. 사랑이여, 위대한 이름이여. 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와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스가 함께 불렀고요. 아서 페이그니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영국의 현대 작곡가 패트릭 호스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작곡가죠. 찰스 빌리어스 스탠포드의 The Bluebird, 파랑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중에서 네 번째 곡 스카이 들어보시죠. 영국의 합창단 콰이어 콘벤투스, 패트릭 호스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영국 작곡가 패트릭 호지의 스탠포드의 파랑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중에서 네 번째 곡 하늘 스카이였습니다. 이 파랑새가 날아가는 못지않게 푸른 하늘을 그리고 있네요. 영국의 합창단 콰이어 컨벤투스가 불렀고요. 패트릭 호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있습니다. 김한수님, 이 클래식 천일야화의 이 BG가 너무나 마음에 들으셔서 열심히 찾으셨대요. 림스키 쿠르사코프의 작품인 거 이제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인생곡이 될 것 같다고. 오늘도 듣고 계신가요? 이어집니다.

1835년 빅토르 위고는 시집 황혼의 노래들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황혼은 단지 해가 지는 저녁 풍경만을 뜻하진 않죠. 낮은 끝났지만 아직 완전한 밤은 아닌 시간. 한 시대가 저물고 있지만 앞으로 무엇이 올지는 알 수 없는 시간. 위고는 이런 황혼의 시간 속 시대의 불안과 사랑, 이별,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39편의 시에 담아냅니다. 그 가운데 29번째 시가 우리의 시간은 이미 가득 차 있으니. 이 시의 앞부분에서 위고는 살아가면서 하나둘 잃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부모가 떠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먼저 잠들기도 하며 행복한 순간에도 슬픔은 찾아온다고 말이죠. 그에게는 단순한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를 쓴 해가 1831년, 그가 29살 때. 당시 위고는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고 첫 아들을 떠나보낸 뒤였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이 세상 너머에 두어라. 꿈을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두어라. 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별이 빛나지 않을 때면 바다의 물결에 몸을 맡기러 오라. 삶에서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어둠을 피하려 하지 말고 삶이라는 크고 알 수 없는 물결에 자신을 맡겨보라는 뜻이겠죠. 시집은 위고가 33살 때 출판됐습니다. 시집이 나오고 65년 뒤인 1900년, 1874년에 태어난 25살의 레이날도아는 이 시에 곡을 붙입니다. 뭐 아는 10대 시절부터 위고의 시에 곡을 붙여온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가곡 4시의 날개가 있다면 역시 그의 시에서 태어난 노래죠. 아는 29번째 시 전체가 아니라 마지막 5번째 연만 골라 노래로 만들었는데요. 그 연애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는 밤, 눈앞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가 있다. 그 어둠과 심연에는 인간이 끝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러니 그 비밀을 모두 알아내려고 하기보다 밤과 바다에서 마음의 평화와 노래를 구하라.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채로 두고 그 앞에서 잠시 마음을 쉬게 하는 노래. 레이날드 안의 밤에 별이 없다면 깡라니 네빠제 뚜알레입니다.

레이널드 안의 밤에 별이 없다면,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 로저 비널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역시 위고의 시에 곡을 붙인 레이널드 안의 시메베흐 아베레젤,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골랐습니다. 바리톤 브리노 라블랑트, 마르크 듀랑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길이 끝나는 길에 나는 앉아 있었네. 이대로 이 정막 위로 동이 트는데 낮은 길섭 안개 속에 구졸초 한 송이 옅은 햇살에 뽀얀 얼굴로 날 보고 있었네. 아, 저 꽃 한 송이가 나를 일으키네. 백무사 시인의 꽃 한 송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길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 끝에 밤새 주저앉아 있는데 동이 트면서 뽀얗게 핀 구절초 한 송이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 꽃 한 송이로부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하네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정말로 길섭에 핀 구절초 한 송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아침이든 맑게 피어 우리를 바라보는 꽃 한 송이. 거기서 이 한철 살아갈 힘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수준 작곡 사랑의 힘 오늘 첫 곡입니다. 김태영의 해금과 이은진의 피아노, 김은경의 하프 연주입니다.

이수준 작곡 사랑의 힘, 김태영의 해금과 이은진의 피아노, 김은경의 하프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백무산 시인의 꽃 한 송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꽃이라는 말을 곱고 연약한 것을 비유할 때 쓰곤 하죠. 하지만 꽃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꽃들은 아주 척박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피죠. 그리고 그 꽃들이 피어있는 길에서 또 들판에서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주말 앞둔 금요일인데요. 오늘 분주하게 하루 보내셨다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 해주세요. 배삼식 작사 최우정 작곡 가을 물 이어드리죠. 하윤주의 노래입니다.

임신환 작곡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들으셨습니다. 모선미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삼식 작사 최우정 작곡 가을 물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은 하윤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 마을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에 이어서 전해드리죠.

0: 18세기에 이르면 조선 선비들 중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재훈이라는 인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해동 화식전이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화식은 재산을 증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어떻게 부를 이룰 것인가를 말하는 책이죠. 그는 이 책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가 덕을 좋아하더라도 처지가 곤궁하면 자기 홀로 선량하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난한 선비는 자기 한 몸을 겨우 지킬 뿐이지만 부유해지면 널리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자가 장사 수완을 안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을 이유는 없으며 그 부를 세상에서 어떻게 쓰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부자도 세 등급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하등의 경영자는 사람의 능력만 잘 발휘하도록 하지만 중등 경영자는 땅과 사람을 잘 활용하며 상등 경영자는 땅과 사람, 하늘을 두루 능숙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청렴함을 강조하고 농업을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에서 이재훈의 이런 주장은 꽤 파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자 이재훈은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 이산해의 후손이지만 서자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신분 때문에 양반들의 세상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했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발언이 가능했던 건 아닐까요? 그의 의도는 단지 부자를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들이 가난을 자랑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어보려고 애써야 하며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 국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당시에 그의 주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얼마나 공감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들어주는 사람 없이 외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1: 이래 한참 설리울째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나 읍내 좀 다녀와야겠소. 아니 읍내는 왜 가세요? 호방한테 가서 환자 쓰면 얻어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원해야겠소. 흥보가 들어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지리를 볼짝시면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버랫줄 종종 메어 조세 각근을 달았소. 떨어진 헌망근 갑을 관제 중에 땅줄 뒷동락에 졸라 매고 떨어진 헌독포 실대로 종종 뒤어 고분배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분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 걸음으로 으식비식 건너간다. 이러고 들어가다가 호방을 만났지. 아니요. 박생훈 아니시오? 알아맞혔고. 그런데 박생훈 웬일이시오? 나 호방한테 환자 쓰면 얻어볼까 하고 가는 걸세. 환자 한 선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아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런지. 박생훈 그

그럴 게 아니라 품을 하나 팔아보시오. 아, 돈 생길 품 같으면 팔고 말고 히요. 우리 걸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30냥은 꼽아놓은 돈이오. 그리고 말 타고 가라고 맞싹 단냥까지 제지해놨으니 그 품을 한번 팔아보시오. 그러면 그렇게 할 테니 그 돈 단냥을 날려주지. 저하전 거동을 보아라 괴물을 철컹 요르고 돈 단냥을 내어주니 금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 황보 좋아라고 지르청 밖으로 쏙 나서서 얼쓰구나. 좋구나. 돈 받은 돈, 돈 받은 돈, 돈, 돈, 돈, 돈, 돈 받아.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푸모찌 사서 먹고 막걸리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푸모찌를 사서 먹고 깨를 누리고 중통을 뺑 들이며 대장 무한공 룸에 엿전설은 단양이 들어를 오르다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나누라 집안으로니까 우리 간 다가 집안지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도래골치.

0: ಹೌದ? ಹುಂಬುಂಬಾನುಂದ ಹುಂಬುಂಬಾನುಂದ ಬೋನಲ್ ಚಾನೆ ಅಣ್ಣ ಚಲ್ಲ ಸಾರಂದು ಮುನ್ನಾರು ದೂಡ ಮುನ್ನಾರು ಸಾರಂದು ಚಲ್ಲಂದು ಸೇಸಾರ ಚಿಗುಡು ಗುಡು ಗಜಿಂದು ಭೂಗೆ ಕುಮಿಯೋಗೆ ಬುತ್ತಂದು ಏನು ಮೋದೋನ
1: 오늘 천년의 향기 판소리 흥부가 중에서 흥부가 환자섬 얻으러 가는 데부터 돈 타령까지 들으셨습니다. 봄철 보릿고개 때 관아에서 쌀을 빌렸다가 가을 추수하고 갚는 걸 환자라고 하는데요. 흥부가 관아에 환자섬 얻으러 갔다가 호방을 만나서 매품을 팔기로 약속하고 미리 받은 돈 단량으로 막걸리도 마셔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으로 호기를 부려보는 대목 함께 하셨습니다. 요절한 천재 명창 안향연의 장과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블랙스링 작곡 당당당 전해드리죠. 블랙스링의 연주입니다.

블랙스트링 작곡 당당당 듣고 왔습니다. 허현종의 검은고와 이아람의 대금, 오정수의 기타, 황민왕의 탁과 구음으로 블랙스트링의 연주로 함께 하셨네요. 오늘 금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어서 김영재 작곡 정념 함께 하시죠. 김영재 해금과 안지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꽤 깊은 밤인 것 같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림자로만 문에 비치고 동자가 마당에 서서 살인문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화가 안중식 화백의 성제수간이라는 그림 속 풍경입니다. 성제수간, 소리가 나무 사이에 있다는 뜻인데요. 이 그림은 송나라 구향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어느 가을밤 구향수가 책을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향수는 동자에게 나가서 살펴보라고 했고 동자는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달과 별이 빛나고 은하수가 걸려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으며 소리는 나무 사이에서 들려올 뿐입니다. 소리가 나무 사이에 있다는 말, 그 구절의 원문이 성제수간입니다. 나무 사이에서 나는 소리란 어떤 소리일까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저마다 다른 소리를 상상하겠죠?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은 어느 날 KBS 방송국에 녹음을 하러 갔다가 벽에 걸려있는 이 그림의 복사본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 그림 한 폭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느꼈고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그림에 담긴 소리를 꺼내보고자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밤의 소리라는 곡입니다. 가을밤에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저마다 마음에 품은 풍경의 소리를

황병기 작곡 밤의 소리 가운데 1장 신비롭게 4장 애절하게 들으셨습니다. 황병기의 가요금과 김정수의 장구장단 오늘 끝곡으로 함께 하셨네요.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 거닐다 나눠봤습니다. 딱 오늘부터 음력 8월이 시작됐네요. 음력 8월에는 몇 가지 별칭이 있다고 합니다. 가을의 한가운데로 들어선다고 해서 중추, 달빛이 유난히 고울 때라고 해서 아름다울 가자를 써서 가월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참 아름다운 계절이 옵니다. 날씨와 풍경뿐 아니라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워지는 계절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유롭고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FM 풍류마을,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지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운 추억을 남긴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찰스 슐츠의 피너츠죠. 이 만화에 등장하는 스누피, 찰리 브라운, 루시도 귀여웠지만 가장 인상적인 등장인물은 파란 담요를 손에 꼭 쥔 꼬마 철학자 라이너스였습니다. 애착 담요의 상징처럼 사랑받아온 라이너스는 마치 명언 제조기처럼 멋진 말들을 남겼죠. 인류 전체는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개개인의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애어른 같은 꼬마, 참 귀엽죠. 라이너스는 또 친구 찰리 브라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문제를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해, 찰리 브라운.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거든. 사실 넌 못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그냥 조금 길을 잃었을 뿐이지. 라이너스 같은 친구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라이너스 텔스 찰리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바로 딱 맞는 음악이었죠. 이 곡을 데이비드 베누아 트리오와 크리스 보티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7일 동안 With Friends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죠.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이 친구들과 함께 만든 컬래버레이션 음반들을 모아서 감상하고 있는데요. 음악가들의 우정이 담긴 음악들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해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은 7시 30분부터 서울시향 연주회의 중계방송 관계로 30분 일찍 종료됩니다. 1시에 있을 재방송 시간에는 축소하지 않고 2시간 꽉 채운 특집이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새벽 1시 재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ith Friends 스페셜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우정과 인류애를 실천했던 의미 있는 콘서트를 담은 앨범 Pavarotti and Friends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1992년 9월 이탈리아 북부의 모데나에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준비한 첫 번째 자선 공연이 열렸습니다. 모데나의 노비사드 공원에서 열린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첫 번째 콘서트는 어린이들의 난치병 연구를 지원하는 베를로니 재단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죠. 이 콘서트엔 스팅, 밥 겔도프, 주케로, 아론 네빌, 수잔 베가 같은 탁월한 솔리스트들이 무대에 올랐고 알도 시질로가 지휘하는 실내악단 아르칸젤로 코렐리가 그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성악가와 대중음악가가 함께하며 음악 이상의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순간이 담긴 이 음반은 무려 15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하죠. 1992년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첫 걸음을 기록한 음반에서 네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자르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천상의 양식, 파바로티와 스팅이 함께 노래합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 시리즈의 첫 번째 1992년 음반에서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이었죠. 이 곡 파바로티와 스팅, 주케로, 루치오 달라 그리고 브라이언 메이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카루소 세 번째 곡은 루치오 달라와 함께 불렀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미세레레, 주케로와의 듀엣.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세자르 프랑크의 바니스 안젤리쿠스, 천상의 양식을 스팅과 함께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음반은 1900

1994년 9월 13일에 역시 모데나에서 열린 두 번째 공연 실황을 담은 파바로티 앤 프렌즈 2집입니다. 이 두 번째 콘서트에서도 파바로티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는데 콘서트에 초대된 음악가와 밴드들의 명단도 굉장했죠. 브라이언 아담스, 낸시 구스탑슨, 지오르지아, 그리고 아직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전이었던 안드레아 부첼리도 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한 이 공연 실황 역시 밀리언셀러가 됐죠. 이 무대에서 파바로티와 함께 노래하는 젊은 보첼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훗날 펼쳐질 그의 음악 여정을 미리 보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 2집 중에서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하는 레온 카발로의 마띠나타, 아침의 노래입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 2집에서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All for Love, 1993년 영화 삼총사의 주제가였죠. 이 곡을 파바로티가 브라이언 아담스와 안드레아 보첼리, 지오르지아, 난시 구스탑슨, 안드레아스 폴렌바이더와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는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를 안드레아 보첼리가 불렀고요.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세 번째 공연은 1995년 9월 12일 역시 모데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엔 전쟁으로 고통받던 보스니아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만들어졌었죠. 이 공연엔 특별한 초대 손님이 있었는데 바로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운 친구로 지냈는데 파바로티가 자선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에는 다이애나와의 우정이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지요. U2의 보노, The Edge, 그리고 프로듀서 브라이언 이노는 프로젝트 그룹 패신저스의 이름으로 참여했는데 이들은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함께 아직 정식 발매되지도 않았던 신곡 미스 사라예보를 처음 라이브로 들려주었습니다.

Ой, сладка свобода, ой, еба, отрада, ой, сладка.

0: Свобода. Grazie.
1: Recitar mentre pro.

파바로티 앤 프렌즈 3집 음반에서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가운데 네슨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파바로티와 브라이언 이노, 보노, 그리고 디 엣지, 조바노티, 미틀로프, 마이클 볼튼과 주케로 외 여러 뮤지션들이 함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가운데 광대의 애환이 담긴 아리아죠. 베스틸라 지우빠, 의상을 입어라. 파바로티와 마이클 볼튼이 함께 노래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미스 사라예보, 이 곡을 파바로티와 브라이언 이노, 보노, 그리고 디 엣지가 함께 했습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두 번째 공연이 있었던 1994년에 청년 안드레아 보첼리가 등장했던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었죠. 그로부터 꼭 30년 뒤인 2024년, 안드레아 보첼리는 데뷔 30주년을 맞아 듀엣스라는 특별한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두 장의 CD에 32곡을 수록한 이 음반에는 그가 30년간 나눠온 대표적인 협업들이 수록되어 있죠. 피사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성악 레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바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하던 청년은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과 나란히 노래하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 30년의 여정을 담은 음반 안드레아 보첼리 듀엣 중에서 두 곡을 전해드리죠. 먼저 크리스 스테이플턴과 함께한 곡인데요. 일마레 깔모 델라 세라, 보첼리의 산레모 가요제 우승곡이자 데뷔곡입니다. 고요한 저녁바다 들어보시죠.

안드레아 보첼리의 데뷔 30주년 기념 듀엣 앨범 2024년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보첼리의 데뷔곡이자 산레모 가요제 우승곡 일말의 깔모 델라 세라 저녁의 고요한 바다 미국의 컨트리 싱어송라이터인 크리스 스테이플튼과 함께 불렀습니다. 방금 들으신 마지막 곡은 Time to Say Goodbye, 사라 브라이트만과의 그 유명한 듀엣이었고요. 매일 새벽 1시부터는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은 내일 예고편이었습니다. 영화음악의 거장 에니오 모리꼬네가 밀바, 둘스포트, 헤일리 웨스텐라 등 세계적인 가수들과 협업한 음반에서 주옥 같은 곡들 전해드리니까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렸던 곡, 방금 들으신 곡 영화 시네마 천국의 사랑의 테마였죠. 둘스포트 씨와의 협업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영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곡을 뉴질랜드 가수 헤일리 웨스텐라와 함께 했습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 콘서트는 목표가 명확해지면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공연을 열었습니다. 1998년 6월 9일에 열린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다섯 번째 공연은 내전으로 고통받던 라이베리아의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가 이 공연의 연출을 맡았고 스티비 원더, 셀린 디옹, 스파이스 걸스, 더 코어스 같은 화려한 출연진들이 함께했죠. 1999년 6월 1일에 열린 여섯 번째 공연은 과테말라와 코소보의 어린 난민들을 돕기 위한 무대로 마련되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 리키 마틴, 보이존, 라이오넬 리치, 글로리아 이스테판 등이 친구로 참여했고 워차일드의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10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2000년 6월 6일에 열린 일곱 번째 공연은 캄보디아와 티베트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조지 마이클, 유리스믹스, 트레이스 채프만 등이 함께했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진 파바로티 프렌즈의 제5회, 6회, 7회 공연의 실황 음반 중에서 세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5집에서 존 본조비와 함께 노래한 Let It Rain입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 5집에서 7집까지 새 음반에서 새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6집에 수록된 곡 We Are The World. 이 곡을 머라이어 캐리와 리키 마틴, 글로리아 스테판, 보이존, 비비 킹, 라이오넬 리치, 조 카커, 레나토 제로의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불렀고요.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뭐 유명한 멕시코 노래죠. 시엘리토 린도, 어여쁜 그대, 사랑스러운 그대. 이 곡은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와 함께 불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존 본조비와 함께한 Let It Rain이었고요.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콘서트는 2003년 5월 27일에 모데나에서 열렸습니다. 이라크 난민들의 귀환과 재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무대에는 보노, 퀸, 에릭 클랩튼, 디퍼플, 리키 마틴, 안드레아 보첼리, 주케로, 마나 등이 함께했고 공연을 통해 이라크 난민 지원을 위한 200만 유로가 넘는 기금이 모였습니다. 1992년 파바로티의 고향 모데나에서 시작된 파바로티 앤 프렌즈는 11년의 시간을 거치며 스팅에서 보노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가들이 한 무대에서 친구가 될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청년 안드레아 보첼리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것처럼 파바로티의 친구들이 성장해가는 모습도 그 무대에 함께 기록됐죠. 우정과 성장, 그리고 따뜻한 인류애가 함께했던 콘서트. 2003년에 있었던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마지막 공연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라이오넬 리치의 듀엣곡 The Magic of Love 전해드립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2003년 마지막 음반에서 파바로티와 라이오넬 리치의 듀엣곡 The Magic of Love 전해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와 깊은 마음을 담아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 파바로티는 11년에 걸쳐 그 답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With Friends Special, 내일은 엔니오 모리코네가 세계적인 가수들과 함께했던 음반을 비롯해서 다양한 협업을 이룬 곡들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실황 특집 중계방송 진행을 맡은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2026 서울시향 최수열의 스크리아빈 교향곡 4번 공연 실황을 전국에 중계방송해드립니다. 오늘 서울시향의 음악회는 서울시향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최수열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최수열은 서울시향 부지휘자를 거쳐서 부산시향 예술감독을 역임했고요. 현재 인천시향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죠. 오늘 음악회 후반부에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의 교향곡 4번 법열의 시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도 오늘 공연에서 출연됩니다. 먼저 오늘 음악회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으로 시작하는데요. 피아노 연주는 모차르트 연주에 뛰어난 크리스티안 베자위든하우트가 연주해서 기대를 모읍니다. 크리스티안 베자위든하우트는 포르테 피아노와 합시코드 그리고 현대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건반악기 연주자로 명성이 높죠. 첫 곡으로 감상하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특히 2악장이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2악장 영화 엘비라 마디간에 나와서 더욱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곡은 모차르트가 위인에서 활동하던 1785년에 작곡이 됐고 그해 3월 10일에 그 위인의 브루크 극장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연주로 초연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 곡이 너무 아름다워서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연주의 성공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은 모두 3악장 구성인데요. 1악장이 알레그로 마이스토조,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베자위든하우트는 최근에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죠. 더더욱 연주가 기대가 됩니다. 네, 크리스티안 베자위든하우트 지금 무대로 입장했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시장조 클레일 467 전악장을 크리스티안 베자위든하우트의 피아노 연주 최수열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그헬 467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비바치 아사이까지 전악장 모두 들으셨는데요. 피아노 연주의 크리스티안 베자유든하우트 그리고 최수열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롯데콘서트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서울시향의 음악 게시방 듣고 계십니다. 네, 역시 크리스티안 베자유든하우트의 피아노 연주는 정말 남다르죠. 포르테 피아노와 합시코드 연주까지 능한 베자유든하우트. 굉장히 음색이 고풍스럽고 단정한 그런 연주였습니다. 네, 앙콜 연주입니다.
1: 땡큐, ladies and gentlemen. I have a piece by Mozart, an Allemande in C minor. Köchel 399, Allemande by Mozart. Thank you.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베자이든하우트의 앙콜 연주 들으셨는데요. 직접 앙콜 곡을 소개했었죠.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모음곡 큐헬 399 가운데 알르망드였습니다. 네, 참 고전적인 연주, 그리고 모차르트 단조 음악 특유의 절제된 슬픔이 잘 표현된 연주,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베자이든하우트의 연주를 들으니까 모차르트가 살던 18세기로 되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서울시안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쉬는 시간 동안 음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루드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55 에로이카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들으시겠습니다. 칼 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음반으로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제3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55 에로이카 중에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였습니다. 칼 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서울 시향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공연 전반부에는 크리스티안 베저이든하우트의 피아노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이 연주됐고요. 이제 잠시 후 공연 2부가 시작되는데 공연 후반부에는 이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곡가 이하늘이의 As If 2 스크리아빈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초연됩니다.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스크리아빈의 교향곡 4번 더별의 시가 연주됩니다. 오늘 음악회에는 서울시향의 부지휘자를 역임한 최수열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최수열은 그동안 부산시향 예술감독과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를 역임했고요. 현재 인천시향 예술감독 그리고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 중입니다. 특히 현대음악에 대한 애정이 깊은 지휘자이기도 하죠. 윤희상, 진은숙, 김택수, 이하늘이 등의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그동안 여러 무대에서 선보여 왔는데 잠시 후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을 선보이게 됩니다. 작곡가 이하늘이는 2006년생이니까 굉장히 젊은 작곡가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음악 작곡가로 최근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지난해 헝가리 바르톡 국제 작곡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렸고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민찬과는 예원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죠. 이민찬이 이하늘이의 작품을 국내 무대에서 연주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이하늘이의 작품 As If 2 스크리아빈의 정원이라는 작품은 사관 편성의 대규모 관현악곡입니다. 서울시향의 위촉으로 작곡된 곡이고요. 스크리아빈의 정원이라는 부제가 암시하듯이 이 곡은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의 화성세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이하늘이는 그 전에도 이제 As If라는 시리즈로 작곡을 했는데 그중 두 번째 작품이 이제

변화 그리고 스크리아빈 특유의 신비로운 화성, 음향적 상상력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휘자 최수열 굉장히 큰 악보를 들고 입장에 와도 있습니다. 최수열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로 이하늘이의 As If 2 스크리아빈의 정원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이하늘이의 As If To, 스크리아빈의 정원이었습니다. 이 곡은 오늘 듣고 계신 서울시향의 음악회에서 출연된 작품입니다. 네, 지금 작곡가 이하늘이 무대에 등장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곡 들어보니까 스크리아빈의 정원이라는 부제 그대로 스크리아빈의 음악이 이렇게 들려오다가 또 현대적인 그런 의향 세계가 펼쳐지기도 하면서 뭔가 19세기와 21세기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특히 그 처음 시작부터 프리페어드 피아노나 프리페어드 하프 그리고 타악기들의 음색을 조합한 자신만의 아주 독창적인 음향 세계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곡 악기 편성을 보니까 지금 미분음 키보드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기계적인 음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주법을 또 관악기들이 구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여러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독창적으로 잘 활용한 그런 작품.

특히 오늘 지휘를 맡은 최수열, 이하늘이의 작품을 세 곡이나 초연할 정도로 이하늘이의 곡에 대한 애정이 좀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연히 온라인에서 이하늘이의 작품을 듣고 나서 감명을 받아서 연락을 취해서 이하늘이의 작품들을 초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곡으로 스크리아빈의 교향곡 4번 버별의 시가 연주됩니다. 이 작품은 이제 교향곡 4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형식으로 볼 때는 전통적인 교향곡이라기보다는 교향시에 가깝습니다. 단악장의 곡이고요. 음악을 통해서 명상을 하고 또 영적인 진화를 꿈꿨던 작곡가 스크리아빈의 음악, 굉장히 독특한 데가 많은데 이 곡을 들어보면 신비화음이라고 불리는 스크리아빈만의 화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버별의 시라는 부제가 붙은 오늘 들으실 스크리아빈의 교향곡 4번에는 또 아주 긴 시가 악보 앞에 적혀 있기도 하죠. 영이여, 삶의 목마름으로 날개를 단 영은 부정의 정점에서 비행에 몰입한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그런 시가 적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음악적으로 영의 세계를 추구했던 스크리아빈의 개성이 아주 잘 드러난 작품이 이제 들으실 버별의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악기가 등장하는 곡인데요. 종이나 첼레스타 같은 맑은 소리를 내는 악기들도 편성이 되어 있고 하프와 그리고 또 오르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 콘서트홀은 또 좋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기 때문에 또 오르간이 아주 효과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악기 파트도 여러 가지 선율을 연주하기 위해서 좀 촘촘하게 선부를 분할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지휘자 최수열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스크리아빈의 교향곡 제4번 버별의 시를 최수열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의 교향곡수 4번 C장조 작품번호 54 일명 법열의 시 감상하셨습니다. 최수열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롯데콘서트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서울시향의 음악회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공연 마지막 곡으로 연주된 스크리아빈의 교향곡 4번 법열의 시 정말 그 웅장하고 화려한 오케스트라 소리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관객들 환호가 터져나왔는데요. 이 트럼펫 솔로 그리고 또 이 바이올린 솔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악장을 맡은 웨인 린의 바이올린 솔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타악기 주자 그리고 금관악기 주자들이 서로로 일어나서 관객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습니다. 스크리아빈의 작품은 군대에서 그렇게 자주 연주되는 편이 아니지만 이렇게 또 현장에서 스크리아빈의 화려한 단연악법을 느낄 수 있는 법열의 시를 들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오르간과 그리고 첼레스타 피아노까지 가세하고 여러 악기들이 함께한 이 곡은 정말 오케스트라 음악의 매력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요즘 이제 말러의 교향곡이 자주 연주되고 있지만 스크리아빈의 작품들도 좀 더 국내 무대에서 자주 연주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빠인 주자들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콘서트홀에서 보내드린 서울시향의 공연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프로듀서 하석필, 엔지니어 황수호, 김정규, 박송학, 이건호, 진행의 최윤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롯데 콘서트홀에서 전해드린 서울시향 연주회 실황 중계방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시간까지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1번 D장조를 마르시 얀손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헤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주말 혹은 휴일, 특별한 계획이 없는 날이면 종종 미술관에 갑니다. 특히 올 여름처럼 습하고 더운 날 또는 비가 계속 내리는 날에는 빈 시간을 채우기에 이만큼 시원하고 쾌적한 장소가 없죠. 미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기에 전시장에 들어서면 한참을 바라보게 되는 작품도 있지만 평론가들이 극찬했다는 작품 앞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특히 난해한 그림이나 설치 미술 앞에 서면 더 난해한 작품 설명을 읽으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도 예술이라면 예술이란 대체 무엇일까? 제가 이런 철학적인 의문을 갖게 될 줄이야. 그리고 나서 나름의 결론을 내렸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자. 그림이 밝으면 밝아서 좋은 것이고 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면 그냥 마음이 가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속에서 계속 의미를 찾아내려 하다 보면 정작 내가 느끼고 있던 마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방 마음 속 정답을 찾는 것보다 내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가는 일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생각을 내려놓고 눈앞에 있는 것을 그저 내가 느끼는 대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하오기시 김동환 곡 구름 속의 원무입니다. 소프라노 고선의 노래입니다.

박원자 씨, 송상준 곡 별이 된 얼굴, 테너 한윤석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하우기시 김동환 곡 구름 속의 원무였는데요. 소프라노 고선의 노래였습니다. 임승천 씨, 김광자 곡 가을 그리고 강물, 소프라노 이지영의 노래로, 탁계석 씨, 한지영 곡 그리움도 행복이어라,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임승천 씨, 김광자곡, 가을 그리고 강물, 소프라노 이지영의 노래로, 탁계석 씨, 한지영곡, 그리움도 행복이어라,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화목 씨, 김공선곡, 과수원길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월드비전 선명의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이가 커다란 퍼즐 조립판을 펼쳐놓고 조각들을 맞추며 논다. 아래쪽에 밑그림도 있고 비슷한 퍼즐을 많이 해봐서인지 척척 잘 맞춘다. 작가 조르주 페르게 말이 떠오른다. 부분의 역할은 오로지 전체 형태를 알고 난 후에만 깨달을 수 있다는 말. 조각이라면 우린 내일이란 조각 하나도 정확히 맞추기 힘들다. 인생 전체 정확한 형태를 미리 아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래도 인생 전체를 기획하거나 설계하거나 결심해 볼 수는 있다. 오늘과 내일이란 조각을 그 전체 어디에 맞춰 넣을지, 어디에 맞는 조각일지, 때때로 인생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볼 일이다.

리얼치 트라우스의 네 개의 노래 작품 27 중에서 네 번째 곡 내일 모르겐이었습니다. 영국의 파페라 소프라노 썸머의 음성, 닉 잉먼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금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문자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도 늘 열려 있습니다. 3649번, 창문을 꼭 닫고 이불을 끌어당기는 요즘. 감기도 유행인가 봅니다. 환절기 컨디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저도 이 밤바람이 너무 맑고 좋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목이 좀 칼칼한 그런 날들이 요즘 있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특히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박순천 씨, 지난 주말 18살 딸과 11살 아들이 싸워서 우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장 속에서 하루 이틀을 보내며 자식 눈치 보느라 무지 힘들었습니다. 아휴, 눈치 중에 제일 힘든 게 자식 눈치죠. 네, 갈등 속에서도 10시가 되면 온 가족이 당밤 오프닝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날의 일상이 늘 기쁘기만 할 수 없으니 이런 시간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당밤 덕분에

대포에 물꼬를 트고 굳었던 마음도 풀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습니다. 저희 당신의 방구음악이 이 박순천 씨 가족에게는 평화 유지군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은 진짜 싸움은 아닌 겁니다. 눈치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이 시간 평화롭게 우리 박순천 씨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평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추 도이치번호 82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양성훈의 첼로 엠마뉴엘 스트로스의 피아노입니다.

박순천 씨의 신청곡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추 도이치번호 821의 1악장 양성원의 첼로 엠마뉴엘 스트로스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수란 씨께서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 함께합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을 들으며 14년을 함께 보낸 저와 보낸 고양이가 이제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오늘도 당밤과 함께 들으며 하루 또 무사히 보냈네. 내일도 그러자 하면서 나중에 냥이 떠나고 당밤 들으면 함께 들었던 곡이란 것만으로도 한동안 눈물바람이겠죠. 그러면서도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무심한 듯 주고받은 애정처럼 말입니다. 딱 그 애정 같은 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2악장 안단티노 크리스티안 찌메르만의 연주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최대한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떠나보내는 일들이 많고 많이 겪어왔지만 매번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수란 씨께 보내는 음악,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도이치번호 959 중에서 2악장 안단티노, 크리스티안 찌메르만의 피아노입니다.

볼프 페러리의 성모의 보석 중의 간주곡 지안 안드레의 노세다가지 위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의 2악장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974번 이번 주 2학기 대학원 수업이 시작돼서 수업 끝나고 당밤과 외롭지 않은 가을 밤길 동행합니다. 지난주 앤서니 홉킨스 앨범 소식 듣고 이번 주 수시 접수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남들이 원하는 거 말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며칠 전 당밤에서 들려준 노 배우이자 작곡가의 곡이 많이 반가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 고3 학생들은 지금 이 수험 생활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당신의 방과 음악에 종종 사연 주시는 우리 고3 그리고 또 수험생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표지은 씨, 영화 두 교황에서 안소니 홉킨스님께서 피아노 연주한

언제든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원래는 작품 속에서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하는 걸로도 있었는데 홉킨스 배우가 아, 그 곡은 좀 너무 지루하다라고 해서 바꿨다고 하죠. 영화 속에서 홉킨스가 연주한 짧은 피아노 곡, 체코 작곡가 스메타나의 자장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스메타나의 곡이 아니고 자신의 자작곡이었다고 하죠. 이 자작곡에 대한 욕심이 좀 영화 속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영화 두 교황의 앨범에도 수록도 있지 않아서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음악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두 교황의 자장가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슷한 분위기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터키 출신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파질 사이의 곡, 그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크무루 비둘기입니다.

쇼팽의 자장가 D플랫장 초 작품 57 프랑수아 쇼플랭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파질사이의 피아노 연주로 크므루 비둘기 함께했습니다. 이인혜 씨, 당밤은 커피 쿠폰이나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사연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아마도 협디와 제작진분들이 사연을 진심으로 읽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한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요. 매일 밤마다 행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 진심을 다해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또 이야기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의 진심인 제작진이죠. 뭐 커피야 본인이 사드시면 되지만 이 제작진의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감사해야 될 만한 사연에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 하지 않습니다. 저희 또 사연에 나름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드릴 때마다 저희 제작진들은 참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방송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음악에 대한 힌트도 얻고 하는구나 그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신청곡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여름의 끝자락에서 서점에서 하는 심야 음악회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감명 깊은 앙상블로 집에 돌아와 밤잠을 설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 신청합니다. 제가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도 이 곡도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당구하면서 그날의 감성을 회상하며 듣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은 보내주기 싫을 만큼 추억이 많았지만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해야겠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음악 이인혜 씨께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번호 622 중에 2악장 아다지오 칼라이스터의 클라리넷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입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열번호 622의 2악장 아다지오,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프랑스의 전원 시인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에도 등장하는 바로 그 시인 프랑시스 잠, 시인의 시선 집중에서 별 하나를 요청하는 기도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프랑시스 잠은 중고등학생 시절 시에 심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업이나 학교 규율엔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888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두 가지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바칼로레아 시험의 불합격이었습니다. 바칼로레아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이자 대학 입학 자격 시험입니다. 불합격하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학업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해도 그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다 그 무렵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시스 잠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심한 정서불안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방황 끝에 마침내 시와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프랑스의 대표 시인이 됐죠. 그 후 그는 19살에 그 불안도 잊지 않고 시에 담았습니다. 그 간절한 시에는 10대 말의 소년이 느끼는 신에 대한 원망까지도 솔직히 다 들어있습니다. 그 시, 별 하나를 요청하는 기도를 발췌해 읽어봅니다.

별 하나를 요청하는 기도. 프랑시스 잠. 오 신이여, 내가 별 하나를 따러 가게 해주소서. 그러면 어쩌면 병든 이 마음이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별을 따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이승의 삶에서 행복이 내게 조금이라도 당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신이여, 도랑가에 앉아 배고파하는 가엾은이에게 그마 한입 주듯이 나에게 그 별을 보내주소서. 신이여, 나는 마치 발이 부러진 나귀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거두어 드릴 때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서운 두려움. 우리는 그때 마음속 깊이에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바람 같은 것이 스침을 느낍니다. 이 마음을 고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은 아시죠? 신이여, 어머니께서 촛농바지를 잘 놓아두셨던 당신의 구유 곁으로 철부지였던 내가 호랑가시나무 가지를 가져왔던 때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은 내가 이룩한 몫을 다소나마 돌려주실 수 없나요? 병든 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게 그것임을 믿으신다면 신이여, 별 하나만이라도 보내주실 수 없나요? 춥고 공허하고 깜깜한 마음 위에 놓기 위해 나는 오늘 밤 별 하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프랑스의 전원 시인 프랑시스 자메의 시 별 하나를 요청하는 기도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피아니스트 제인 트로이안의 Prayer for a Friend, 친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슈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번 암스테르담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아무르강의 물결이었습니다. 박경숙의 첼로, 니나 코간의 피아노였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작품 2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에몰토, 마이스토소,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주의 피아노, 로린 마제리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추 작품 2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에몰토 마이스토소 1874년에 완성한 그의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주의 피아노 로린 마제리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헨델의 사라방드 함께합니다. 카롤 토이츠가 주의하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레오폴드는 실내악단입니다.

오르간의 저음 페달에 얹어지는 첼로의 애절한 선율이 아름다운 바흐의 아다지오 바흐 작품 번호 564를 자클린 디프레 첼로, 로이 제슨의 오르간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에 들으신 곡은 헨델의 세라방드, 카롤 토이치가 지휘하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레오폴디눔 실내악단이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김영웅님께서 40년 넘게 자전거를 탔는데 최근 작은 사고가 있었다고 적어주셨고요. 크게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또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로큰 바이시클과 정크, 안네 소피 포노토와 엘비스 코스텔로가 함께합니다.

뜨거운 포도밭에서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표현한 스티브 어큐아가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Under the Tuscan Sun, 투스카니의 태양 아래서 함께했고요. 오늘 끝곡은 크루트바일의 Lost in the Stress입니다. 도마인코의 피아노, 크리스티안 피엘라 마르카의 첼로입니다.

크루트바일의 로스트 인 더 스타스, 도마엔코의 피아노, 크리스티앙 베를라 마르카의 첼로였습니다. 금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도 늙어가고 있어. 금빛 머리칼 사이로 은빛 실이 오늘 내 이마 위에서 빛나고 삶은 빠르게 저물어가고 있어. 그러나 사랑은 결코 늙지 않는다오. 갈색과 금빛 머리칼은 빛을 잃고 두 뺨은 시들고 야위어 가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는 겨울의 서리와 냉기가 깃들지 않는다오. 그 마음 속엔 여름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다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1873년 에번 렉스퍼드가 쓴 노랫말 Silver Threads Among the Gold, 금빛 머리에 은빛 시리에는 늙어가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랑이 늙어가도 변하지 않을까요? 그 답이 4절에 나오는데요. 당신은 내게 한 번도 늙은 적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이 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늙어간다는 말에는 이런 뜻도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늙지 않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젊은 사람으로 남는 것.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비의 첫 곡. 19세기 미국 작곡가죠. Heart Peace Thanks의 Silver Threads Among the Gold. 우리에겐 은발이라는 제목으로 친숙한 노래였습니다. 여보, 당신의 머리칼이 은빛으로 변하고 그대의 뺨이 더는 5월의 장미처럼 밝게 빛나지 않더라도 난 당신에게 입맞추며 말할 거요. 오, 나의 사랑, 오직 내 사랑. 그댄 결코 늙지 않았다오. 세월이 흘러 늙어가는 부부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담은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어느 60대 부부의 사랑 이야기 맞나요? 갑자기 우리 김광석 씨의 노래도 생각이 나고요. 테너 로버트 화이트의 음성, 세뮤얼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한 번도 늙은 적이 없어. 이야, 참.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이 늙지 않는다는 거 정말 놀라운 사랑의 마법이죠. 그야말로 파워 오브 러브. 이 주말 사랑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면서 이 사랑을 빼면 노래의 날개 위에 이 프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너날은 오늘도 사랑이 충만한 노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봉용님, 학교 때 음악책에 수록됐던 은발, 열심히 불렀던 추억 떠올리셨군요. 표지은님, 진정한 사랑만 가득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박진미님, 중요한 건 마음이죠. 용유미님도 사랑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오랜만에 공은짐님도 콩밭에 들러주셨네요. 이번엔 모차르트가 10대 초반에 작곡한 노래입니다. 안디 프로이드, 쾌헬 번호 53, 기쁨에 붙여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바바라보니,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독일어 가곡 도작품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죠. 펠릭스 멘델스존의 Kind of on der Erde Schönen,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그대처럼 마법을 부리지 못한다는

가사의 노래였어요. 영국 시인이죠. 바이런의 작품 음악을 위한 연가라는 제목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목소리가 주는 그 신비롭고 감미로운 매력을 이 잔잔한 바다와 달빛, 이 자연의 빛에서 찬미하고 있습니다. 테너 마크 페드모어, 유진 아스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가곡, 모차르트의 작품이었죠. 기쁨의 부처, 쾌일 번호 53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불렀고요.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또 은발, 이 명곡 들으시고 김은경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늘 젊은 모습으로 남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이라고. 그러게요. 그게 또 사랑의 힘 마법 아니겠습니까? 임한홍님은 MBTI로 따지면 굉장히 T다운 답변을 사연을 주셨어요. 인간은 늙지 않을 순 없어도 늙음을 더디게 만들 순 있죠.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노화가 진행되는데 그 길이가 줄어드는 속도를 지연시켜주는 게 바로 운동이랍니다. 와, 정말 너무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알짜배기 사연을 주셨어요. 운동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라 파르팔레타, 작은 나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불빛 주위를 맴돌다 불길에 뛰어드는 나비의 모습을 사랑의 열정에 눈이 먼 인간의 비유한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시모네 케르메스,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휘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라 파르팔레타, 작은 나비였습니다. 소프라노 시모네 케르메스가 불렀고요. 안드레아 마르코니치 비아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을 표현한 선율이 좀 경쾌하게도 느껴지다가 나비의 슬픈 어떤 말로 때문인가요? 참 소프라노 음성이 고슬프게도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아주 사랑이 가득한 사진을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4209 쓰시는 분. 낭만이 넘치는 논알에 간식 사진 올린 저 참 주책 맞죠? 하셨는데 아니 무슨 소리세요? 주말만 기다리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내미가 좋아하는 오징어 튀김과 떡볶이 주문하고서 사진 올리셨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도 정말 떡볶이 좋아하거든요.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이번 주말에 꼭 맛보리라. 이영선님은 지금 가을 사과 드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현숙님, 오늘 선곡표도 기쁨 가득, 행복 가득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연에 저도 기쁨 가득, 행복 가득이네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바의 멤버이자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 비웰은 울바 에우스의 Like an angel passing through my room. 내 방을 스쳐가는 천사처럼 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고독, 바깥 세상이 조용해지면 만물이 다시 내게 돌아오지. 어둠 속에서 내 방을 지나가는 천사처럼. 황혼의 시간, 홀로 방 안에서 과거의 그 소중한 기억과 떠나간 존재를 천사의 빛에서 추억하는 잔잔한 노래였습니다. 저희가 즐겨 전해드렸던 안네 소피 본 오터의 음성과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이죠. 아일랜드의 크로스오버 여성 4인조 그룹 켈틱 워먼의 하모니였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서 걸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예수님? 길거리 나무들이 조금씩 변해가네요. 이럴 때 버버리 깃을 세우고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걷고 싶기도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노랗게 붉게 울긋불긋해지겠죠. 자, 이번에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의 벨칸토 오페라 만나보시죠. 아르미다 중에서 아르미다와 리날도의 이중창입니다. 아모르 포센테 노메, 사랑이여, 위대한 이름이여.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이슬람의 마법사 아르미다와 십자군 기사 리날도의 사랑과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듀엣곡은 서로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 테너에는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아서 페이그니 지비아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역시 벨칸토 오페라답게 아주 화려한 아리아들이었습니다. 조아키노 로시니의 두 편의 오페라 이어서 만나봤어요. 방금 들으신 곡 신데렐라, 이탈리아어로는 체네렌톨라죠. 이 신데렐라, 그러니까 안젤리나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아리아였습니다. Non più mesta, 더 이상 슬픔은 없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실주의자였던 로세니는 이 마법이 등장하는 환상적인 동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바꿨죠. 계모를 계부로, 마법 요정 할머니 대신에 철학자 스승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유리구두. 사실 유리구두는 좀 현실적이지 않죠. 팔찌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씩씩하고 당찬 주인공 신데렐라는 마법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죠. 그래서 이 노래, 정말 대인배답게 계부와 의붓 언니들을 모두 용서하면서 더 이상 슬픔은 없어, 이젠 행복하리라, 이 노래를 부릅니다. 마저 소프라노 아이굴 아키 메치바, 그리고 다니엘레 루스티오니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이중창이었습니다. 사랑이요, 위대한 이름이요. 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와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스가 함께 불렀고요. 아서 페이그니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영국의 현대 작곡가 패트릭 호스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작곡가죠. 찰스 빌리어스 스탠포드의 The Bluebird, 파랑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중에서 네 번째 곡, 스카이, 들어보시죠. 영국의 합창단 콰이어 콘벤투스, 패트릭 호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영국 작곡가 패트릭 호지의 스탠포드의 파랑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중에서 네 번째 곡 하늘 스카이였습니다. 이 파랑새가 날아가는 못지않게 푸른 하늘을 그리고 있네요. 영국의 합창단 콰이어 컨벤투스가 불렀고요. 패트릭 호스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김한수님, 이 클래식 천일야화의 이 비지가 너무나 마음에 들으셔서 열심히 찾으셨대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작품인 거 이제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인생곡이 될 것 같다고 오늘도 듣고 계신가요? 이어집니다.

1835년 빅토르 위고는 시집 황혼의 노래들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황혼은 단지 해가 지는 저녁 풍경만을 뜻하진 않죠. 낮은 끝났지만 아직 완전한 밤은 아닌 시간. 한 시대가 저물고 있지만 앞으로 무엇이 올지는 알 수 없는 시간. 위고는 이런 황혼의 시간 속 시대의 불안과 사랑, 이별,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39편의 시에 담아냅니다. 그 가운데 29번째 시가 우리의 시간은 이미 가득 차 있으니. 이 시의 앞부분에서 위고는 살아가면서 하나둘 잃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부모가 떠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먼저 잠들기도 하며 행복한 순간에도 슬픔은 찾아온다고 말이죠. 그에게는 단순한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를 쓴 해가 1831년 그가 29살 때 당시 위고는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고 첫 아들을 떠나보낸 뒤였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이 세상 너머에 두어라. 꿈을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두어라. 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별이 빛나지 않을 때면 바다의 물결에 몸을 맡기러 오라. 삶에서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어둠을 피하려 하지 말고 삶이라는 크고 알 수 없는 물결에 자신을 맡겨보라는 뜻이겠죠. 시집은 위고가 33살 때 출판됐습니다. 시집이 나오고 65년 뒤인 1900년. 1874년에 태어난 25살의 레이날도 아는 이 시에 곡을 붙입니다. 뭐 아는 10대 시절부터 위고의 시에 곡을 붙여온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가곡 4시의 날개가 있다면 역시 그의 시에서 태어난 노래죠. 아는 29번째 시 전체가 아니라 마지막 5번째 연만 골라 노래로 만들었는데요. 그 연애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는 밤, 눈앞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가 있다. 그 어둠과 심연에는 인간이 끝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러니 그 비밀을 모두 알아내려고 하기보다 밤과 바다에서 마음의 평화와 노래를 구하라.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채로 두고 그 앞에서 잠시 마음을 쉬게 하는 노래. 레이날드 안의 밤에 별이 없다면 깡라니 네빠 제뚜알레입니다.

레이널드 완의 밤에 별이 없다면,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 로저 비널스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역시 위고의 시에 곡을 붙인 레이날드 완의 시메베흐 아베데젤,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골랐습니다. 바리톤 브리노 라블랑트, 마르크 듀랑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운 추억을 남긴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찰스 슐츠의 피너츠죠. 이 만화에 등장하는 스누피, 찰리 브라운, 루시도 귀여웠지만 가장 인상적인 등장인물은 파란 담요를 손에 꼭 쥔 꼬마 철학자 라이너스였습니다. 애착 담요의 상징처럼 사랑받아온 라이너스는 마치 명언 제조기처럼 멋진 말들을 남겼죠. 인류 전체는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개개인의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애어른 같은 꼬마, 참 귀엽죠. 라이너스는 또 친구 찰리 브라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문제를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해, 찰리 브라운.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거든. 사실 넌 못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그냥 조금 길을 잃었을 뿐이지. 라이너스 같은 친구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Linus Tells Charlie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바로 딱 맞는 음악이었죠. 이 곡을 데이빗 베누아 트리오와 크리스 보티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7일 동안 With Friends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죠.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이 친구들과 함께 만든 컬래버레이션 음반들을 모아서 감상하고 있는데요. 음악가들의 우정이 담긴 음악들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With Friends 스페셜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우정과 인류애를 실천했던 의미 있는 콘서트를 담은 앨범 Pavarotti and Friends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1992년 9월 이탈리아 북부의 모데나에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준비한 첫 번째 자선 공연이 열렸습니다. 모데나의 노비사드 공원에서 열린 파바로티 앤드 프렌즈의 첫 번째 콘서트는 어린이들의 난치병 연구를 지원하는 베를로니 재단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죠. 이 콘서트엔 스팅, 밥 겔도프, 쑥게로, 아론 네빌, 수잔 베가 같은 탁월한 솔리스트들이 무대에 올랐고 알도 시질로가 지휘하는 실내 악단 아르칸젤로 코렐리가 그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성악가와 대중음악가가 함께하며 음악 이상의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순간이 담긴 이 음반은 무려 15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하죠. 1992년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첫 걸음을 기록한 음반에서 네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자르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천상의 양식, 파바로티와 스팅이 함께 노래합니다.

첫 번째 1992년 음반에서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이었죠. 이 곡 파바로티와 스팅, 주케로, 루치오 달라 그리고 브라이언 메이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카루소 세 번째 곡은 루치오 달라와 함께 불렀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미세레레, 주케로와의 듀엣.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세자르 프랑크의 바니스 안젤리쿠스, 천상의 양식을 스팅과 함께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음반은 1994년 9월 13일에 역시 모데나에서 열린 두 번째 공연 실황을 담은 파바로티 앤 프렌즈 2집입니다. 이 두 번째 콘서트에서도 파바로티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는데 콘서트에 초대된 음악가와 밴드들의 명단도 굉장했죠. 브라이언 아담스, 낸시 구스탑슨, 지오르지아, 그리고 아직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전이었던 안드레아 부첼리도 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한 이 공연 실황 역시 밀리언셀러가 됐죠. 이 음반에선 파바로티와 친구들이 함께 부른 노래들도 좋지만 초대 손님들의 솔로 트랙들도 매력적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전에 청년 안드레아 부첼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좋았죠. 이 무대에서 파바로티와 함께 노래하는 젊은 부첼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훗날 펼쳐질 그의 음악 여정을 미리 보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 2집 중에서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하는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입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 2집에서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All for Love, 1993년 영화 삼총사의 주제가였죠. 이 곡을 파바로티가 브라이언 아담스와 안드레아 보첼리, 지오르지아, 난시 구스탑슨, 안드레아스 폴렌바이더와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는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

노래를 안드레아 보첼리가 불렀고요.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세 번째 공연은 1995년 9월 12일 역시 모데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엔 전쟁으로 고통받던 보스니아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만들어졌었죠. 이 공연엔 특별한 초대 손님이 있었는데 바로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운 친구로 지냈는데 파바로티가 자선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에는 다이애나와의 우정이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죠. 보노, 디에지, 브라이언 이노, 미틀로프 등이 함께했던 이 무대에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곡도 선보였습니다. U2의 보노, 디에지, 그리고 프로듀서 브라이언 이노는 프로젝트 그룹 패신저스의 이름으로 참여했는데 이들은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함께 아직 정식 발매되지도 않았던 신곡 미스 사라예보를 처음 라이브로 들려주었습니다. 전쟁에 내몰린 아이들을 위해 음악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잠시나마 모두 함께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준 공연이었죠. 파바로티 앤 프렌즈 3집 중에서 세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바로 그 곡 미스 사라예보, 파바로티와 브라이언 이노, 보노, 그리고 디에치가 함께합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 3집 음반에서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가운데 네슨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파바로티와 브라이언 이노, 보노, 그리고 디 엣지, 조바노티, 미틀로프, 마이클 볼튼과 주케로 외 여러 뮤지션들이 함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가운데 광대의 애환이 담긴 아리아죠. 베스틸라 지우빠, 의상을 입어라. 파바로티와 마이클 볼튼이 함께 노래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미스 사라예보, 이 곡을 파바로티와 브라이언 이노, 보노, 그리고 디 엣지가 함께 했습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두 번째 공연이 있었던 1994년에 청년 안드레아 보첼리가 등장했던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었죠. 그로부터 꼭 30년 뒤인 2024년, 안드레아 보첼리는 데뷔 30주년을 맞아 듀엣스라는 특별한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30년간 나눠온 대표적인 협업들이 수록되어 있죠. 보첼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곡들, 사라 브라이트만과 함께 부른 Time to Say Goodbye, 셀린 디온과 함께한 The Prayer, 에드 시런과 함께한 Perfect Symphony, 제니퍼 로페스와 함께 부른 Kisses, Kisses, Kisses, 그리고 1994년에 파바로티 앤 프렌즈 2집에서 파바로티와 함께 부른 Notte Piscatore의 라이브 음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피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성악 레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바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하던 청년은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과 나란히 노래하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 30년의 여정을 담은 음반 안드레아 보첼리 듀엣 중에서 세 곡을 전해드리죠. 먼저 Vivo Borea, Vivo Berlei의 스페인어 버전인데요. 카롤 G와 함께 노래합니다.

안드레 부첼리의 데뷔 30주년 기념 듀엣 앨범 2024년 앨범에서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Vivo por ella, Vivo por ley의 스페인어 버전을 콜롬비아 가수 카롤 G와 함께 불렀고요. 두 번째 곡은 부첼리의 데뷔곡이자 산레모 가요제 우승곡 일마레 깔모 델라 세라, 저녁의 고요한 바다, 미국의 컨트리 싱어송라이터인 크리스 스테이플튼과 함께 불렀습니다. 방금 들으신 마지막 곡은 Time to Say Goodbye, 사라 브라이트만과의 그 유명한 듀엣이었고요.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부터는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은 내일 예고편이었습니다. 영화음악의 거장 애니어 모리꼬네가 밀바, 둘스폰트, 헤일리 웨스텐라 등 세계적인 가수들과 협업한 음반에서 주옥 같은 곡들 전해드리니까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렸던 곡, 방금 들으신 곡 영화 시네마 천국의 사랑의 테마였죠. 둘스폰트 씨와의 협업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영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곡을 뉴질랜드 가수 헤일리 웨스텐라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1996년에 있었던 파바로티 앤 프렌즈 네 번째 공연 실황을 담은 앨범 만나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공연부터 파바로티 앤 프렌즈는 국제 구호단체 워 차일드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1996년의 이 콘서트에서는 엘튼 존, 쉐릴 크로우, 에릭 클랩튼, 라이자 미넬리, 존 오스본 등이 함께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이 노래들은 이후 이어질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여정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주었죠. 이날 공연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함께 연주해온 전설적인 기타 트리오 알디 메올라와 존 맥라플린 그리고 플라멩코 기타의 거장 파코 데 루시아가 다시 트리오를 이루어 메디테라니안 선댄스를 연주했죠.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오래된 음악적 친구들이 다시 만나고 파바로티 앤 프렌즈는 이렇게 다양한 인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네 번째 공연을 담은 음반에서 네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Holy Mother, 에릭 클랩튼의 곡이죠. 이 곡을 에릭 클랩튼의 목소리와 기타, 파바로티 그리고 이스트 런던 가스펠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 4집 음반에서 4곡을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Live Like Horses라는 엘튼 존의 노래를 파바로티가 엘튼 존과 함께 불렀고요. 그 전에 세 번째 곡은 Mediterranean Sundance, 알디 메올라가 작곡한 곡이죠. 세 명의 기타리스트, 알디 메올라, 파코 델 루시아, 그리고 존 맥라플린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였죠. 이 곡을 파바로티가 미국의 가족 그룹 더 켈리 패밀리와 함께 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홀리 마더, 에릭 클랩튼과 또 이스트 런던 가스펠 합창단과 함께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였습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 콘서트는 목표가 명확해지면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공연을 열었습니다. 1998년 6월 9일에 열린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다섯 번째 공연은 내전으로 고통받던 라이베리아의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가 이 공연의 연출을 맡았고 스티비 원더, 셀린 디옹, 스파이스 걸스, 더 코어스 같은 화려한 출연진들이 함께했죠. 특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존 본조비가 함께 부른 Let It Rain은 이 공연을 대표하는 특별한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99년 6월 1일에 열린 여섯 번째 공연은 과테말라와 코소보의 어린 난민들을 돕기 위한 무대로 마련되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 리키 마틴, 보이존, 라이오넬 리치, 글로리아 이스테판 등이 친구로 참여했고 워차일드의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10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2000년 6월 6일에 열린 일곱 번째 공연은 캄보디아와 티베트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조지 마이클, 유리스믹스, 트레이스 채프만 등이 함께했죠. 특히 이 공연엔 달라이 라마가 참석해 공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진 파바로티 프렌즈의 제5회, 6회, 7회 공연의 실황 음반 중에서 네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5집에서 존 본조비와 함께 노래한 Let It Rain입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 5집에서 7집까지 새 음반에서 4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6집에 수록된 곡 We Are The World. 이 곡을 머라이어 캐리와 리키 마틴, 글로리아 스테판, 보이존, 비비 킹, 라이오넬 리치, 조 카커, 레나토 제로의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불렀고요. 그 전에 세 번째 곡은 뭐 유명한 멕시코 노래죠. 시엘리토 린도, 어여쁜 그대, 사랑스러운 그대. 이 곡은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와 함께 불렀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히어로, 머라이어 캐리의 히트곡이죠. 머라이어 캐리와 함께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존 본조비와 함께한 Let It Rain이었고요.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콘서트는 2003년 5월 27일에 모데나에서 열렸습니다. 이라크 난민들의 귀환과 재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무대에는 보노, 퀸, 에릭 클랩튼, 디퍼플, 리키 마틴, 안드레아 보첼리, 라이오넬 리치, 라우라 파우지니, 주께로, 마나 등이 함께했고 공연을 통해 이라크 난민 지원을 위한 200만 유로가 넘는 기금이 모였습니다. 1992년 파바로티의 고향 모데나에서 시작된 파바로티 앤 프렌즈는 11년의 시간을 거치며 스팅에서 보노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가들이 한 무대에서 친구가 될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청년 안드레아 보첼리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것처럼 파바로티의 친구들이 성장해가는 모습도 그 무대에 함께 기록됐죠. 우정과 성장, 그리고 따뜻한 인류애가 함께했던 콘서트. 2003년에 있었던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마지막 공연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누구와 함께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마지막 앨범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라이오넬 리치의 듀엣곡 The Magic of Love 전해드립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2003년 마지막 음반에서 파바로티와 라이오넬 리치의 듀엣곡 The Magic of Love 전해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와 깊은 마음을 담아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 파바로티는 11년에 걸쳐 그 답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With Friends Special, 내일은 엔니오 모리코네가 세계적인 가수들과 함께했던 음반을 비롯해서 다양한 협업을 이룬 곡들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유명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아인 도이체스 레퀴엠, 독일 레퀴엠 작품 번호 45,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 바리톤 사무엘 레미,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암브로시안 싱어스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약 76분간에 걸쳐서 전곡 전해드립니다. 명예유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첼로와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타 C단조 레바세흐니의 연주입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첼로와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타 세 단조 레바세 흐니의 연주,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독일 레퀴엠이라고 이 곡을 칭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원문을 봐야 됩니다. 그냥 독일 레퀴엠이 아니라 부정관사가 붙어 있죠. 아인 도이체스 레퀴엠. 그래서 풀이를 하자면은 그냥 독일 레퀴엠이 아니라 독일어로 된 일종의 레퀴엠이라는 뜻으로 봐야 이 곡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을 참조로 해서 가사를 썼고요. 전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곡이지만 물론 종교성은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봐야 됩니다. 전례에 맞는 작품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정해진 그런 그 성악가들의 연주로만 들려드렸는데 이 명연을 왜 제가 25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았나 반성하면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곡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 곡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세 번째 곡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네 번째 곡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언뜻 오질 않죠. 이 보농, 독일어로 보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처, 계신 곳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곡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여섯 번째 곡 이 지상에서 영원한 도성은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일곱 번째 곡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 곡은 약 작곡하는데 10년이 걸렸죠. 그리고 성립 동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에 와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브람스가 자신의 어떤 종교관을, 개인적인 종교관을 빌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람스는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종교관을 이 레퀴엠 형식을 빌어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작품 번호 45,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 바리톤 사무엘 레미,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이 주의하는 암브로시안 싱어스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가 참여한 음반 많이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마티아스 귀르네의 음반 소개해드렸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이 또 명연 중에 명연입니다. 전성기 때의 마가렛 프라이스 그리고 바리톤 사무엘 레미의 절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반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아인 도이체스 레켐, 독일 레켐 작품 번호 45,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 바리톤 사무엘 레미,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암브로시안 싱어스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앙드레 프레빈하고 언뜻 브람스의 독일 레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접근 방식이 다르죠. 상당히 로맨틱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엄함만을 앞세우는 독일 출신의 지휘자들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의 레켐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휘자입니다. 이어서 지오반니 모시의 소나타 9번 B플랫 장조, 레일라 샤이그의 바이올린, 일제 그루델레의 첼로, 웨르크 할루벡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당대에는 맹활약을 펼쳤던 존경받는 음악인이었죠. 작곡가 바로크 시대를 장식했던 또 하나의 거장입니다. 지금은 뭐 잊혀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시대악기 연주자들에 의해서 재발굴이 돼서 또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오반니 모시의 소나타 9번 B플랫 장조, 레일라 샤역의 바이올린, 일제 그루델레의 첼로, 웨르크 할루벡의 합슈코드 연주였습니다. 명인주명음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내일과 모레는 금주의 신보 코너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카라얀의 귀한 신보들이 또 발매가 됐습니다. 입수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그레이트를 비롯해서 엄청난 곡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명예주명음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눈이 아름답고 싶다면 남들의 좋은 점을 보고, 입이 아름답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즐겁고 기분 좋게 꾸미고 싶다면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아름다운 우리 음악과 함께 하시죠. 익어가는 가을, 정가 앙상블 소울지게 노래입니다.

0: 맑고 창한 소금과 대금 소리로 가을의 정취를 이어갔습니다. 공정훈 작곡, 오병옥의 소금과 대금 연주로 가을꽃 방금 들으셨고요. 먼저 들려드린 곡은 3명의 여성 가객으로 이루어진 팀 정가앙상블 소울지게의 노래 익어가는 가을이었습니다. 우리 전통 판소리에 삽입된 익숙한 민요들이 있습니다. 춘향가의 농부가, 심청가의 방아타령 같은 건데요.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농부가를 전해드립니다. 이몽룡이 과거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돼서 변장을 한 채 남원으로 가는 길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신영이의 소리, 신규식의 북장단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1: 두리둥퉁퉁퉁 두리둥퉁퉁퉁 롤롤롤롤 상상

见俗人，参见你们都准备用。我就我的堂都和你，我的东部是走的中国呢，天天的工作，长朋友，工作把我差别给。

한번 멀리 멀리 살다 뛰고 삼천리 군 땅에 제비집을 갔구나. 산명수령 이강산은 우리 동부들의 차지로세

일이 한참 매기더니만은 해가 살포시 넘어가니 자진 농부화로 해보는 것이었다. 두둥둥둥둥 깨갱매갱 올롤롤 상사들

해봐요. 꼭 빵 가서 이먹을 판 났으니 우리 백성들은 죽을 판이로다. 으으으으으 상사되어 얼얼얼 상사되어 다 되었네 다 되어 소바지기

0: 얼얼상사지.
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농부가 자진 농부가 신영의 소리와 신규식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황병기 작곡의 남도 환상곡, 황병기의 가야금과 김정수의 장구 반주입니다.

남도의 음악적 정서를 갈금의 선율로 풀어낸 작품이죠. 황병희 작곡 남도 환상곡 김종수의 장구 반주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소리로 표현한 창작 국악곡을 준비했습니다. 안견의 몽유노원도에 담긴 애절한 찰나의 꿈을 정악 느낌의 장중한 선율에 담은 곡입니다. 윤선 작곡, 꿈을 꾼 후에 몽유노원도, 김병호의 노래, 권영미의 소금, 주지영의 장구와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에 담긴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꿈의 순간을 장중한 선율에 담은 곡이죠. 유은선 작곡 꿈을 꾼 후에 몽유도원도 김병호의 노래 소금의 권용미 주지영의 장구와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꿈결 같은 음악의 여운을 이어서 이번에는 영화 속에서 만났던 국악의 선율을 들어보겠습니다. 양방원이 음악을 맡은 영화 천년학의 OST 가운데 한 곡인데요. 이용원의 피리와 이동훈의 해금 등이 함께한 천년학입니다.

양방원 작곡 천년악 OST 중에서 천년악, 이용원의 피리와 이동훈의 해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우리 음악을 만나봅니다. 설치미술과 전통 국악의 소리를 결합해 선보인 음악인데요. 서성협 작가의 작품, 전통가옥의 병풍의 착안에 현이나 북 같은 요소를

눈으로 보는 작품과 귀로 듣는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병풍 시나위. 황민영의 수리, 박대울의 검은고, 서성협의 설치 전기장치 다악기 연주였습니다. 전통과 현대, 서로 다른 예술의 만남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국악의 향기와 함께 오늘도 평온하고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원다이 작곡 세레니티, 윤세비의 해금 연주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토요일 오늘 아침은 바흐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결혼 칸타타 사라져라 슬픔의 그림자요. 바흐 작품 번호 202 중에서 아리아 사랑의 연습과 장랑스러운 포옹은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리사 라르손이 노래하고요. 톤 코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결혼 칸타타, 사라져라 슬픔의 그림자요. 바흐 작품 번호 202 중에서 아리아, 사랑의 연습과 장난스러운 포옹은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리사 라르소니 노래했고요. 톤 코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마르크마레의 작품집 4권, 이색적 취향의 모음곡 중에서 미궁이란 부제가 있는 모음곡입니다. 개멍, 그라부멍, 비부멍, 개, 그라베, 개, 샤콘느까지 후안 마누엘 킨타나의 비올라 다감바, 돌로레스 코스토야스의 테오르보, 아틸리오 크레모네지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마랭마레의 미궁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후안 마누엘 킨타나의 비올라다 감바, 돌로레스 코스웨아스의 테오르보, 아틸리오 크레모네즈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세 번째로 함께 하실 음악은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두대 오보, 파곳, 두대 바이올린,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나타 2단조, 텔레만 작품 번호 54번입니다. 그라부멍 장엄하게로 시작해서 알라브레베의 2분의 2박으로 에어, 텅드르멍 부드럽게, 개 즐겁게까지 전악장이고요. 라카데미아 지오코사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아카데미, 기쁜 실내악단이란 뜻의 이 연주단체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단원들과 유럽의 고음악계에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모여서 지난 2010년 독일에서 결성한 단체라고 합니다. 음악 함께 만나보시죠.

텔레만의 두데오보, 파곧, 두데 바이올린, 바소 콘테노를 위한 소나타 2단조, 텔레만 작품 번호 50-4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아카데미아 지오코사였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오라토리오 유디타 중에 나오는 아리아 잠들어라 오 전쟁의 분노여입니다.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함께하는 연주단체는 다스프라이의 오케스터 베를린입니다.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오라토리오 유디타 중에 나오는 아리아, 잠들어라, 오 전쟁의 분노요.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다스프라이의 오케스트라 베를린이었습니다. 이어서 18세기 프랑스 음악가 장 바티스트 마스의 두 대 첼로를 위한 소나타 작품집 2권에 들어있는 소나타 3번 G장조 함께 하시죠. 1악장 아다시오, 2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3악장 사라방다 라르고, 4악장 지가 알레그로 스타카토 심플의 포스티요네까지 전악장 감상하실 텐데요. 특히 마지막 4악장은 빠르고 톡톡 튀는 춤곡으로 곡이 끝날 때까지 마치 마부가 달리는 것처럼 연주됩니다. 브레디와인 바로크의 연주를 함께 하시죠.

18세기 프랑스 음악가 장 바티스트 마스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소나타 작품집 2권의 소나타 3번 G장조 전악장 브랜디와인 바로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 끝고 비발디의 플루트, 오보, 바이올린, 바순을 위한 협주곡 G단조, 리용번호 107입니다. 알레그로 라르고 프레스토의 전악장이고요. 자크존의 플랜 연주, 얀 빌렘 드 브린트가 이끄는 콤바티멘토 콘서트 암스테르담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끝인사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까 에어컨을 틀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창문을 열면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9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계절에게도 인격이 있다면 9월은 자기 자신을 무척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노래한 시인도 있습니다. 안재동 시인의 9월이란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을의 길목에 선 9월은 언제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풍성한 들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즐거운 마음을, 신선한 공기를 들이켜는 사람들의 싱그러운 호흡을, 푸르른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잘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 참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 9월의 토요일 아침이 펼쳐져 있습니다.

홀스트 관현악 모음곡 행성 중에서 네 번째 곡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사이먼 라트리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 9월의 바람과 하늘, 놓치지 않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013 쓰는 분입니다. 토요일 출근길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잔 마시는 이 시간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출발 FM과 함께와 함께 갑니다.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013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토요일에 출근하시느라고 고단하시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니콜라이 카푸스틴 8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작품번호 40번 중에서 7번째 곡입니다. 인테르메추 알레그레토, 마르크 앙드레아 물랭 피아노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에릭 사티의 관료적 소나티네, 무치오 클레멘티의 소나티나 C장조, 작품으로 36의 1을 패러디한 곡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비바체 들었습니다. 호수 오키니에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입니다. 앞서선 카푸스틴 8개의 연주의 6 연습곡, 작품으로 40번 중에서 7번째 인테르메츠 알레그레토, 마르크 앙드레 아물랭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533 쓰는 분입니다. 일하다 다쳐서 며칠째 누워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읽고 싶었던 책도 실컷 읽고 좋아하는 클래식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재충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가 많은 위로가 됩니다. 아유, 일하다 다치셨군요. 아유, 쾌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는 그 누워서 듣지 마세요.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아니, 그냥 눕는 건 괜찮은데 다치셔서 누워있는 건 진짜 안 됩니다. 이 충전, 재충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충전할 때 그 충자와 충분하다 할 때 그 충자 한자어인데요. 이 한자어가 같습니다. 충분하다 이런 뜻인데요. 예, 가득 채울 충자죠.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충전, 과도한 충전 기원하겠습니다. 모시오 클레멘티의 피아노 협주곡 C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듣겠습니다. 피에트로 스파다의 피아노, 프란체스코 다발로스가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무시오 클레멘티의 피아노 협주곡 C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피에트로 스파다의 피아노, 프란체스코 다발로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여유있게 전곡 다 듣는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한 작곡가가 아내와의 약혼 20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현악 4중주 준비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적 대화와 낭만이 가득한 브로딘의 현악 4중주 2번 네 악장 모두 다 듣습니다. 잠시 뒤 8시경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이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스 음성입니다. 카를로 리치가 지휘하는 웨일즈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오페라리아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루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험담은 미풍처럼 라 깔루냐 에운 벤티첼로 베이스 세뮤얼 레미 음성이었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함께 했고요. 앞서서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미호약 중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우나 프루트 디바 라그리마 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스 음성 카를로 리츠가 지휘하는 웨일스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439 쓰는 분입니다. 아침 출근길에만 듣다가 오늘은 캠핑장에서 콩으로 듣고 있어요. 또 다른 느낌.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이랄까. 충전해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출근길에 다시 만나요. 1439 쓰는 분도 충전하고 계시는군요. 충분히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콩이 집요해요. 캠핑장도 따라가고 집도 따라가고 어디든 가시는 곳이 어디든 따라가는 콩입니다. 아직 콩 장만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좋은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우리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 모든 프로그램을 이 콩 하나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439 쓰는 분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B플랫 장주 쾌일번호 8번 중에서 1악장 3악장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3악장 미뉴엣 레이첼 파저의 바이올린과 게리 쿠퍼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비플랫 장조, 퀘일번호 8번, 1악장 알레그로, 3악장 미뉴엣 이렇게 들었습니다. 레이첼 파저의 바이올린과 게리 쿠퍼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279 쓰는 분입니다. 어느 날 선물처럼 알게 된 100.7MHz, 100.7이면 전주겠습니다. 이 주파수에 고정한 청취자입니다. 구불구불 재를 넘고 넘어 출근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퇴근을 하네요. 도로까지 길게 뻗은 칡넝쿨, 가끔 고라니와 눈을 마주하는 길을 오가며 듣는 클래식은 평온합니다. 오늘 아침은 더 힘이 됩니다. 아, 야간 근무, 밤 근무를 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1279 쓰는 분도 충분한 가득 채우는 이런 휴식 시간이 오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S였습니다. 출발 FM과 함께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마우로 줄리아니, 우리 시그널 음악 만들어준 분입니다.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 107번. 우리 출발 FM과 함께 시그널은 작품번호가 65번입니다. 줄리아니의. 오늘은 작품번호 107번을, 오, 페페로메로. 페페로메로도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빚지고 있는 분인데요. 시그널을 또 연주를 해준 분입니다. 페페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마우로 줄리아니의 핸델 주제에 의한 비연주곡 작품으로 107번이었습니다. 페페로메로 기타 연주였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토요일엔 전학장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보로딘의 현악 4중주 2번 D장조 준비했습니다. 1833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알렉산드로 보로딘의 본업은 화학자이자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곡을 쓸 수 있는 날은 주말과 휴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일요일의 작곡가라고 불렀습니다. 1879년 중년의 보로딘은 현악 4중주 1번을 완성했는데 무려 5년이나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돌보는 일까지 병행하느라 작곡에 시간을 쏟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그가

장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며 작곡의 열중에 단숨에 현악 사중주 2번을 써냈습니다. 이 곡은 아내 에카테리나 프루토포포바에게 약혼 20주년을 기념하는 선물로 헌정됐습니다. 보르디는 독일 유학 중에 피아니스트인 아내와 처음 만났습니다. 슈만과 쇼팽의 음악을 좋아했던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고 그해 8월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결혼하고 귀국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정착했습니다. 아내 에카테리나가 어려서부터 결핵과 천식을 앓으면서 몸이 좋지 않았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부부는 행복한 나날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함께한 20년을 기념하는 이 곡을 쓰면서 보르딘의 마음엔 감격과 감사가 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 곡, 첼로가 고운 선율을 들려주는 첫 악장으로 시작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을 펼칩니다. 둘째 악장, 민첩하고 움직임이 많은 스케르초를 들려주고 셋째 악장, 이 곡에서 가장 유명한 악장입니다. 밤의 음악 녹턴을 이탈리아식으로 적은 노트루노입니다. 저음의 첼로와 고음의 제1바이올린이 나누는 음악적 대화가 참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짧은 후가가 등장하는 론도 형식의 마지막 악장으로 곡이 활기차게 마무리됩니다. 낭만이 가득한 보르딘의 현악 사중주 2번 D장조 전체 4악장, 각자의 마음을 채운 추억을 떠올리며 들어봐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만 말없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보로딘 현악 4중주 2번 D장조 전곡 다 들었습니다. 1악장 알렉으로 모데라토, 2악장 스케르조 알렉으로, 3악장 노트루노 안단테, 4악장 피날레 안단테 비바체, 라이프치 현악 4중주단 연주였습니다. 토요일에 전곡 감상 시간,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보로딘의 현악 4중주 2번으로 함께했습니다. 박영주씨, 미술관에 근무하러 갑니다. 많은 관람객이 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건 같이 보면 더 좋죠. 잘 다녀오세요. 이귀련 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고 있는 합창단이 경연대회에 나가는 날입니다. 잠도 설치고 마음이 분주한데 역시나 매일 이 시간에 듣는 출발의 팬과 함께와 함께하니까 긴장도 풀리고 마음도 차분해져 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결과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결과. 짐작할 수도 없는 결과는 진짜 저 멀리 생각지도 마시고 그 순간순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귀련 씨였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다섯 개의 민요풍 소품 작품으로 102번 중에서 첫 번째 유머를 갖고 미트 후모어, 두 번째 느리게 랑삼, 다섯 번째 곡 강하고 힘차게 슈타크 운드 마키어트, 안드 카스티넬 첼로, 클레르 데제르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다섯 개의 민요풍 소품 작품으로 102번 중에서 유머를 갖고 첫 번째 곡 미트 후모어, 두 번째 랑삼 느리게, 다섯 번째 슈타크 운드 마키오트 강하고 힘차게 였습니다. 안드레아스 디 넬 첼로, 클레르 데세르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6542 쓰는 분입니다. 평일은 출근할 때, 주말엔 헬스클럽에서 출발해 팬과 함께 늘 듣고 있습니다. 와, 주말에 멋진데요. 운동하시는 분이군요.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출발의 팬과 함께가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말러의 가곡집 어린이의 이상한 불필이, 데스크라벤 분더호른 중에서 아름다운 트럼펫이 울리는 곳, 부디슈넨 트롬펫앤 블라센,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파르츠코프와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 조지 쉐리지 위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말러의 가곡집 어린이의 이상한 볼피리 중에서 아름다운 트럼펫이 울리는 곳 보디슈넨 트럼펫은 블라센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와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 조지 슈엘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3번의 2장조 도이치번호 664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라둘루프 피아노 연주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는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그리고 저는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